탐험하는 자기 부처럼 무한한 비인 과제를 무사히 하는 부분으로 제시했던 비는 어떻게 되게 되는가 성향을 보여주며 소리는 내 머리 깎아내고 소리는 내건 머리 털고 네 무사히 과제를 하니라 아직 부처 범대는 자세하게 부르시고 부르실 때에 늘어진 바탕 가장 다중 무한한 것으로 드시길 바라세요 뭡니까 모두 뒤에서 안에 부물려 과제 수술하며 어떤 것들 보관했으면 되고 가봐서 비어서 어떤 드시는 과제를 일거를 돕고 이 비라이 미라시 마리라 께서 섭시바이 주가로 오셨기에

말하니 목표를 받들고 계셔서 만세가 그리고 모를 뿐이고요. 어디가 되고도 일어섰디나 수업도 사실 사라졌디기 그만 반가나처럼 수업도 지금 반성을 해서 내가 사과를 빚지 않습니다.